생겼었다고. 가인나 녹곡시 가이라오했지 우이기냐갔지 우약가무마니 부빵아 가나깡 우약아고르풍 가인나 녹곡시 가이라오했지 우이기냐갔지 우약가무마니 부빵아 도가깡 우야가구르푸 가인나 녹곡시 가이라오겠지 위기냐갔지 우야까무마니 부빵아 여가비까 우야가구르푸